0: 대장이 부르셨습니까?
1: 박 대위, 이민군 군복 여시벌이랑 평점복 좀 챙겨와.
0: 네,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소련 무기도.
0: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찾아오겠습니다.
1: 가봐.

0: 인민군 동지 수고 많습니다. 아, 저는 여기 알렌리 이장 저가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장 동지. 저는 특별파견부대 최대장이요. 이건 증명서요. 우리는 북쪽에서부터 이곳에 유격대를 찾으러 왔소. 좀 연기 좀 할 수 있어?
0: 아, 네. 아, 일단 우리 마을로 들어가 쉬시죠.
1: 됐어. 어차피 우리 금방 갈 거요. 혹시 이 마을에 노동당 당원은 없어? 도당이 지시를 전해야 하오.
0: 없는데요. 인민군 따라 다 갔지요.
1: 가족들은? 인민군이나 노동당 가족들도 우리에게 중요하오.
0: 두 가족은 있는데요.
1: 그들을 불러주시라. 위선을 대신해 위로라도 전해야겠소.
0: 네, 바로 불러오겠습니다. 네.
2: 今天的会议就到这儿吧，大家各自去准备一下，晚上在指定的地点集合出发。
3: 是。
2: 徐仓，你带着张同志去吃个饭，休息一下。
4: 好，
3: 好。

0: 몇 달째 대구에서 하고 있어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1: 야, 너 소속 어디야?
0: 옥강도 경비대입니다.
2: 옥강도 경비대. 어쩐지 이렇게 말랐다 했어. 지방 부대는 음식이 제대로 안 나와?
0: 고기를 자주 못 먹을 뿐이지 괜찮습니다.
1: 어, 같은 체형이도 근육이 될 수 있어.
0: 형님 죄송합니다.
1: 무는 말에나 대답하지 못하냐?
0: 아, 죄송합니다.
3: 좋네 좋네.
2: 너 괜찮아?
3: 아니요 같은
2: 저희
3: 나온다고?
2: Let's go. 어.
3: 동네 동네 이 공허관이야.
0: 우와
3: 살 좀 지게 해줄게.
0: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3: 됐어 나 간다.
0: 어, 안녕히 가십시오. 아이고.
4: 대장님 제 2소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5: 왜 이제서야 온 거야?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이잖아.
4: 오늘 홍성리를 정리하고 시간이 남길래 신우동도 정리 마쳤습니다. 내일 옥강리만 정리하면 끝입니다.
5: 정리성은 어때?
4: 두 마을에서 빨갱이를 모두 17명 처단했습니다. 더 이상 감히 빨치산과 연락할 주민은 없을 겁니다.
5: 잘했어. 듣기로는 옥강리 주민들은 전부 다 북괴 지지자들이라고 하는데.
4: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5: 그럼 마을 정체를 쓸어버려야 할지도 모르겠군. 내일은 내가 대관들을 데리고 옥강리에 갈 테니까 자네 잘 쉬도록 해.
4: 네, 알겠습니다.

0: 에이 대구.
1: 네.
0: 저기 몰래 숨어 들어왔다고 선부에서 그러던데 이상한 거 없었어?
1: 없습니다.
0: 침투를 막기 위해 암구호를 박았어.
2: 가자, 진능관. 그래, 知道让回来报告。 前面发现一个美军驻地，我们要把它占下来。
3: 你接下来的情况，去看看。
2: 好，
3: 穆队长，你带着部队继续前进，到前面一米地，隐蔽等待。
2: 是，
3: 跟
2: 这边科长。

0: 암고
1: 가자 회담
0: 양파 어디 소속입니까?
1: 미군 수색대입니다. 우리 조원님께서 여기 보조소를 통과한 부대가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0: 있었습니다. 대략 수십 명 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
1: 진학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0: 제가 교대하자마자였으니 아마 한 시간 정도 됐을 겁니다.
2: Dozens passed by about an hour ago.
3: Okay, let's go and check them out.
1: 빨리 길을 비켜 통과시켜 주십시오.
0: 네,

0: 사진이나 많이 다는 것 같습니다.
1: 그거 인사관에 가서 물어봐. 사실 나도 보기에도 달라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어. 어이없어.
2: 야, 너 이름 뭐야?
0: 박선호입니다.
2: 선호.
3: 내가 증명해줘. 돌아가서 인사관 오느라고 극장을 풀 거야.
0: 화내지 마십시오. 얼핏 벗은으로 다는데 자세히 벌순으로 닮았습니다.
3: 아, 빨리 열어.
0: 안녕히 가십시오.
3: 그래, 간다.

0: 你个盆将呀
1: ？Yes, I am.
2: Idiot, turn off the light. Are you trying to get us killed? We are under attack. Our troops need to use this bridge. Follow my lead. Five men go upstream, and five more downstream. Keep a 50-meter distance. Get down and watch out.
3: Yes, sir. 起跑！
4: 노인네슨, 나랑 같이 50m 위 쪽에서 대비하고 나머지는 화상을 같이 50m 안쪽에서 엎드려서 대비한다.
5: 네.
4: 따라와.
6: 记录，你和毕雷珍去下游处理那几个，等队伍过去了再过来。
7: 是，走。
6: 博尔根，
8: 到。
6: 大牛，
9: 到。
6: 你们去上游顶上，快。
10: 上去。
6: 把大部队带过来过桥，去吧。
8: 是。
11: 一身臭汗，正好这意思。
12: 你俩哥，你看见没？一个伪军跳到我身边，我咔一下就按水里了。
13: 快点吧，科长还在水中桥等咱们呢。

0: 다 세워. 안쪽까지 타영통에 가능합니다. 옷강리까지 한 2km 남았습니다.
1: 모두 차에서 내려서 걸어간다. 마을 근처에 도착하면 도로를 피하고 숲을 통과해서 마을을 보호해야 한다.
0: 예, 알겠습니다.
2: 전원 하차! 고보로 진진한다!

0: 당신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빨리 들어오셔. 아니, 갑자기 왜 돌아오신 거예요?
1: 마침 여기는 지나가다 참이었어. 지원관 통지도도 인대산에 도착해서 내가 먼저 요격대 상황 알아보러 온 거요.
0: 아직 식사 전이시죠? 가서 밥 차려올게요.
1: 아니, 기계보다 우선 박아마이한테 얘기해서 지원관 통지도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대접해야겠어.
0: 알겠습니다. 애들이 많이 보고 싶죠?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셔서 애들이 많이 그리워해요.
1: 나도 많이 보고 싶으라 그래.

0: 대회. 네. 기관총 한정은 남아 도로 입구를 봉쇄하고 나머지 대원들을 두 갈래로 나누어 산에 올라가 오거리로 보유한다.
1: 네, 알겠습니다. 기동대.
2: 네.

0: 아무래도 이 마을 김새가 이상해. 전쟁 시기라 원래 식량이 부족해서 하루 두 끼도 겨우 먹을 텐데 왜 이렇게 이런 시간에 마을 주민들이 밥을 지는 거지?
1: 혹시 빨치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마을에서는 군인을 보지 못했단 말이야. 아니면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2: 어제 받은 정보로는 적군의 침투 부대가 전범 방어선을 넘어 잠입했다고 했는데, 설마 종무군을 맞이하는 건가?
1: 그렇게 빨리 올 순 없습니다. 오는 길에 수많은 검문소랑 봉쇄선이 깔려있고 특히 삼천강을 건너는 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북측 빨치산인 게 분명합니다.
0: 종군을 무섭게 보지 마. 놈들은 항상 모두 예상을 뒤엎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놈들이 여기에 왜 와냐는 거야.
1: 그럼 지원 요청합니까?
0: 아니야. 일단 성원부도 파가자. 군우편을 있는 사서대에 연락해서 마을 주민들이 대체 뭐하는지 엄밀히 관찰하라고 전해.
1: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0: 대장동지.
1: 우강에 가서 물어봤는데 지원군들이 이미 머지않은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2: 잘 됐어. 지원군 동지들은 찾으러 갑시다.